앞산 낱개 알아탐나 탈이소 그만 프로그램을 하고 나 시망 나 소마영 박사 술술 위했댕아 앞탐니 독봉아바지 와호나 시망 실롱원이 호 따스카가바 지코보랑 호크나 소겐 살빌리엔 마락 아르니 돌리는 것바 이소나 메테라니 기트랑코 독지봉아바지오나 시망나가 마땅겐 독코나치오 살린드로 마락 아르니 돌니 아로 그리스타 상만이는 것바 기트랑코바나 시망나가 마땅겐 독소통 어등탕탕 만데랑니는 것바 가자랑코바나 시망크나 소겐 스니바지오 등탕탕 힌디 필름 얘기랑 거가 마땅겐 스니콜라치오 비빗 바르티 프로그램 제콘 델리 스테이션 언니 거가 따스카가 바고 거나 소겐 챗바지오 힌디 코보랑 챗봉아 바지오 잉글리시 코보랑 챗츠킹 바지오 웨스턴 디보셔널 뮤직 프로그램 챗콜라치오 델리 언니 거가 따스카가 바카 수사인 잉글리시 코보랑 챗소 프리봉아 오 힌디 코보랑 스쿠바지오 잉글리시 코보랑 스쿠치 봉아 바지오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스쿠콜라치오 비빗 바르티 프로그램 츠킹 바지오 힌디 코보랑 츠킹 봉아 바지오 잉글리시 코보랑 본 카메라 시방 측흥측흥 바지오 비빗 바티 프로그램 고마 크나 소나만 겐 이랑한 다 알프링나 다 알라 탐나로 다 살나로 다 탐나 다리 소금은 프로그램 랑 와 득득 산이 잡만 온 시방 먹어본 프로그램 고 크나 소나만 겐 얀 아카시와니 투라

0: Voluntary blood donors 와 쿠시 옹의 안탕니 안치랑코 응급바랑 망엔 동아 아루 우아망 삭프락간 무텔라니코 만나크라 종모타 인다케 앙아다 알로 이야 프로그램모 졸코 라에 우아망 삭간 티콘 질마니 팔 무텔풀스카나 그타 쿠시 옹베야 마이나 우아망니 셀플레스 서비스 바 안탕탕나 마문코바 만풀스카니코 잔치아니 그리 만데스카나 카사에 아루 송사로 안탕탕니 닥나 낭그니 캄바 소셜 레스폰시빌리티코 마시에 만데스카나 닥차카니 아셀사 안치 낭에 사그파랑나 닥차카니산 옹아이자 엔디바 방아 감찻크파 장기랑코바 조카트나그타 졸코마나하 인다케 앙아 본카메 다알로 월드 블러드 도너스 데니 살로 아체카 송니 사칸티 만데랑콘 몽송바테 차담베랑코 등탕만차 안생의 동물등은 안탕탕니 안치코 온롱파치나 몰몰았다. 마이나 낙니 온티사 안치코 나니치 낙니 베엔나데 마몽바 옹자와 엔디바 사나바 안치 낭에 사행급바 제망한 장기아로 시아니 기세포 동행하점 와만데나데 이아라 하동하니 바 호프 옹스카겐첨 야랑코 몰몰았다니치 앙아 앙니 아가라니코 마초탔다. 나톰스행급바 사칸티콘 무텔라
1: 시망 안치랑콘 작게 장기랑코 좋았다니 야니금은 World Blood Donor Day니 그따 투라 시빌 호스피탈니 시니어 메디컬 앤 헬스 오피서 닥터 딤푸 아르마락니 아가나니코 크나소나만하 득득사니 자마노 시망 멍급한 프로그램코 크나소나만겐 얀 아카시와니 투라